0: 있잖아. 시장을 가는 것처럼 있잖아.
1: 어디?
0: 어떻게 인물이라는 느낌을 뿐이 판다? 어디 안에 구사라? 어떻게 겁봐?
1: 그러나 구라 락가세는 긴이 요리야나?
0: 먹자. 물방울 야나다는 배대를 그인눈도.
1: 아.
0: 안돼. 야는 자니까니 말라 배를 겁배.
1: 땡치로.
0: 아 간악 대라서 인주이풀.
1: 아. ఒకరానే కాటోడి కావందా పన్నెర సాధ్యజ్జి దాన్ని ఎనికి పోడిగే వినియకుండా ఎంక పోడిగాకుండు విజయ
0: నిక్కు పోడిగాకుండా
1: అందు ఉల్లత్తా